다 끝났냐 맨 비산악통 뭐 뒤달탐으로는 야네 빨선을 갔다 가로 모두 뭐 뒤달탐으로는 야네 빨선을 응콸야네뿐나 응콸야네뿐나는 가나야그잘 갔다 가로 모두 እህል ታማላሉን በግሬ ልገስግስ ከቷ ይቀረሙቱ እህል ታማላሉን በግሬ ልገስግስ ሞት የለሁም ወይ ሞት የለሁም ወይ በቅሎም አስቲደርስ ከቷ ይቀረሙቱ